고돌이한 란톡서리 마타미사이마 가이나바 통로바 분식이 마텔니 농시러보다나 가이나바 레람바리 농시바 레람들바 가이나바 수레람로 낭길 호흡하기 니미또 비랑기 입박다니 니미또 마디 도라이 타타당가 사키벨라 비타 아인 한키니 가이라부터 모시 검진자드나 이도 농시바 수망키바야이 타모시오 가이호바야이 학상소 입함다기 라크바야이 아드부 미루 피랑시디 카이르바 타모이 아싱바 롤딩

마탄담 구돌 담저리 왁싱길렌 펄마시데기 아르빈 소이범 스트라팡가몽기 아폰 콘젤다 에켄드르 텐 수범 나 사이링 바브디 토니 아히밤 나 사이랑 바이 사이에마

아카스바니 발호지 목 란톡셔리 동안 바 서이삭 버싱되기 마타 미사이싱 마타 마탕 오이나 그돌게 하면 될 것처리 사무라이 라팜사나 돈 설명기 건젤다 데벤 초라면서 이랭바 이셔이에마 아이기 타모이

0: 반짝이.
1: 반지비야, 반지비,
0: 응?
1: 능 세이두바 우리 셋리해.
0: 반짝 말아야 뭐?
1: 반지, 영어 능이 세이따가 더버기, 또 레진가 레피지 올바, 영어 오빠로 오빠게세 갑부자니고, 운나는 비우인 다리죠.
0: 시더리 이래 타가 이래 컹디 안본 것이 시더바 디 말이
1: 아이,
0: 뭐?
1: 세이따가 나띠네. 아이 난 보러 보고 동무사도 능이 세이따보다 후이네 딴 뭐든 걔네 끝내지 그래서야.
0: 아도 학동 마사신 크수 아이기디 양봉나 따라갈로에
1: 세이 메 두부파는 버저리네 가다네 이노
0: 아이나 아이네 이바
1: 능아 아이
0: 아묵땅 팡자바마 뽁세 낭기타니 낭기타
1: 아아
0: 탐모이 뿌밍나 닝자바 징자오금 랭자로이 까이다우눙다 징자오금 랭자로이
1: 아이
0: 까이다우눙다
1: 아이
0: 미예가 마땅 옹비라우
1: 소리 답지 레이
0: 징박이 마말 어이자게
1: 또 오다 이게 뭐또 오다
0: 아닌가봐
1: 티가다 마사도 타리로
0: 나띠
1: 그나다
0: 농원다
1: 으쓰르다 노리 노리
0: 사람 먹기 나띠봐 이 세이 세이 니봐
1: 비마

0: 아닌데 왜 잔노?
1: 경각한디다. 누파 파괴하리로.
0: 파르가 남눈을 내신 게 칼리바. 마 사는 거야 아닌 거 만데. 컬러 컬러 중 강진래도.
1: 아이 자크라게. 능 이세 절 끊고 거 이 라이 빠야 돼.
0: 말 코바.
1: 그 이제 곧이 있지.
0: 나 시행 파동 몇 디다. 왕가 한 기계 봐.
1: 아이 자르게 자이 기세래 오이 봐.
0: 한니. 누파나 누피 파바기 누피나 누파 파바기 잔트라 자두가시 레이자라
1: 레르모이다 레이르디슈 파미냐 아 두 마이두 방에디 아이나 타파스나다 타진 크라가 융드 펌르 리엠네 투오동니
0: 넝노데다 미예메나 타진 크라바 아두데디 카란디 둠살레
1: 카란디 하나 호크레게노
0: 아이디네 아이몬다 미예메나 마히 포시엠 자두 타 크라브라 칼리 아이네 미시든가우리보헤라능무노카나나자두도신도이노나카노마가한게바카노마가한게바야모 하누아노르와니 하니 얌부아 미야마나 미야마보 야노무시라바 칼라디 미두나수카라마카디 칼리 누시가 하이노시 숨브라 에이 칸디다도 멍데미야 미야마우로네 미두나 아이부 카라 칸다나 타우리니가 하이메시 숨음가드라
1: 미나타바 아테지바 아디 후이 홍동산
0: 아디 수미야 아 거기 이원 기부 산비도 이마이 코니기 망단에 또인 또이네 우이 산도네 코 칼럼니고
1: 아이 코야 복시 기부 우베시디 시크라바 복도는 칼럼거드라
0: 아 라이리 박다 칼럼니

0: 아벨기 미얌 공로 그럽니? 어제비야, 능이 불이 뚜바우리 소련 빡흥 문이라니까.
1: 불이 쇠파져라 양보.
0: 그지 이영이 변하이데.
1: 아이 타벨 정부가 살라로. 능나 핵 변들이 파고 이영우네. 아이 타벨 정부부디 양봉가 판민나반 현파미.
0: 어른모이다도. 아이 간누리 타벨 정부다 가남토 파이비다바 아두가 숨숨마미 따락바 앙앙 정부다 누어이린.
1: 가남토 파이비다바 간디 하이무데 양봉. 파우데이로 파우바 파이닝바 아니 야우로카노나 사이비베와데
0: 아두부디 강니다 아두두 꾸르세도크로 보는고
1: 능원데 와이상나브라
0: 능레이베다 잉원데 부디 와이상바친 바벨리티다 미니 암나 밤제부두다 하이비와니
1: 능부 암나 밤제바마디 능로봉응거드라
0: 나모에
1: 아두니데나 아두람부아 리나잉부 살로이드라
0: 살로이다
1: 카리기도
0: 살로이도 비니드나
1: 아이고 타반 종바 살로이데 바가 양봉나 리라 살로이데 바가 마람 마나디다 아힝 눈틸라니 마타 툼바 사바다수 마기 생로우 삭담다 우두나 레이라바 카람바 칸다 마기 와하야 마탕 타가다바노 칸자라바 마기 마이케니데부 하이라디 아우 오바 포트 쿠디 마 눈시라바 마기 통갈레 유레바 사이팅강두 파바 마니 카나 눈시라바다 살로이 하이리두부
0: 살로이 Tapi enggak sih cepat ringan.
1: Aduh bukan lagi noba. Saat ning benadi natham waktu ham ham kong tu suling leng. Aduh, ID macam kangi tau.
0: Kau ino.
1: Saat lune nung ID ba. Habla tela ni pang ni haram lagu. Jatuh tu natro.
0: Nanti dah, aduh nanti dah.
1: Mana dah? Mai tu ya dia ba. Yang bunga ni, aku ini ada habla tian piu hai betul. Imana sahaja matang ni. Ai ne ngai hak lai ka pi ye ba amana ilang bom gi do ba sa pi ra ko wai bi ya ni ba sa do pi ye
0: sa nang ne ta loi khang dung ai adu ne tie ba
1: mani da sa lu ko ta ba da bu horen lila da ne mani ying bi ra amdra di ba adum la u ko ai tha ban za la mo ye ba ai tham bo heng an taw rung gi
0: sa ai sa lu yi wa ni ta da ma le
1: wa ai ne de ikai lu yam bu wa yam bu wa wam di ha ge yam bun gi da mak ne tha wai tha ge pha bo khali ba ai som khali bani tampasana du amuktang unasirai dena chithi ahumbu amatang di hala u haidena
0: ai ena unun ko ma hange ba ai suse swai da kana no mukui bra na
1: adu su singduk na runi dena akhoi swai da kana mho koi di dena
0: tamadu ai badu adu haide di tu sise
1: kari ye na drimo ai haise awai bani ko yambo
0: ai ngako

不行吧，西吧，一定的呆蹦，西的呆蹦，古没啥那比例吧。이봉호서우다바이봉호기쿠야가당어시하이브꼬르우누미타비어쌍바타바라능르기드라바야이바라바꼬르우누미시마시드나라이나하나하나구름자리에시기뚱오이나락바다나람레람다마시부꼰비리바레시임눙심바야오비락바봉호이비에마안이부수나라이나하나하나구름자리로이나나타이벙기레이앵들레이비라이쿠륵림비레이말레나우타비이익레이마이마나나사기레이앵레이토운데레이비유도라바나나이타이벙오이바랑아시하이브꼬루누미레시다이바와리닝티바이부와리퍼젯호이바시따라기토글펑제락바다

몸들거리하이라리이마기베마이몸이마는나뻘뻔더기야덩부드나락버시이마는나원들거리하이너부나펌더뽀덤러시기님이마기몸빨리마마돈기싱너부와시따버드투비나하라우하라우마돈나몸다번통나딱비륵버여와

ꯅꯪꯖꯤꯡꯅ ꯎꯕꯤꯔꯗꯅ ꯄꯟꯊꯧ ꯏꯄꯥꯗ ꯏꯟꯁꯤꯜꯂꯒ ꯃꯃꯣꯝ ꯑꯩꯕꯨ ꯀꯕꯣꯗ ꯂꯣꯏ ꯊꯥꯟꯕꯅꯤ꯫ ꯑꯁꯨꯝꯅ ꯅꯅꯥꯎꯅ ꯈꯟꯗꯨꯅ ꯑꯩꯕꯨꯡꯑꯣ ꯍꯔꯥꯎꯅ ꯄꯟꯊꯧꯒꯤ ꯌꯥꯊꯪ ꯑꯗꯣ ꯐꯤꯒꯥꯎ ꯁꯥꯅ ꯌꯥꯖꯕꯅꯤ꯫ ꯄꯥꯈꯪꯅ ꯅꯤꯡꯉꯣꯜ ꯑꯩꯕꯨ ꯅꯨꯡꯁꯤꯕꯤꯔꯕꯗꯤ ꯅꯤꯡꯉꯣꯜꯒꯤ ꯅꯤꯡꯖꯔꯤꯕꯁꯤꯗꯗꯤ ꯕꯨꯡꯑꯣ ꯊꯨꯡꯍꯟꯕꯤꯌꯨ꯫ ꯅꯤꯡꯉꯣꯜ ꯍꯥꯏꯅ ꯏꯇꯨꯡꯗ ꯄꯥꯈꯪ ꯑꯣꯏꯕꯅꯪꯁꯨ ꯍꯤꯗꯦꯂꯣꯡꯅ ꯇꯥꯕꯤꯔꯝꯒꯅꯨ, ꯄꯥꯅ ꯂꯝꯂꯥꯟ ꯆꯥꯕꯤꯔꯝꯒꯅꯨ꯫ ꯅꯤꯡꯉꯣꯜꯂꯩꯁꯨ ꯁꯦꯟꯕꯤ ꯃꯤꯂꯩ ꯄꯥꯛꯇ ꯇꯝꯕ ꯃꯁꯛ ꯌꯦꯡꯖꯔꯣꯏ, ꯍꯔꯥꯎ ꯃꯊꯣꯏ ꯀꯥꯖꯔꯣꯏ, ꯑꯄꯥꯝ ꯀꯥꯗ ꯊꯨꯡꯅꯁꯤ, ꯅꯨꯡꯁꯤ ꯀꯥꯗ ꯌꯧꯅꯁꯤ, ꯉꯍꯥꯅꯣꯡ ꯊꯃꯝꯈꯣꯡꯒꯤ ꯈꯣꯡꯖꯤꯟꯗ, ꯉꯥꯔꯝ ꯄꯥꯠꯀꯤ ꯄꯥꯆꯤꯟꯗ ꯅꯨꯡꯁꯤ ꯂꯩꯄꯨꯜ ꯑꯣꯏꯅꯅꯕ ꯏꯈꯩ ꯅꯤꯡꯊꯧ ꯄꯂꯦꯞꯅ ꯁꯅꯥꯔꯤꯛ ꯃꯆꯨꯝ ꯊꯛꯃꯤꯟꯅꯈꯤꯕ, ꯋꯥꯁꯛ ꯄꯟꯗꯣꯜ ꯂꯣꯝꯅꯈꯤꯕ, ꯅꯨꯡꯁꯤ ꯄꯔꯩ ꯍꯟꯗꯅꯕ ꯂꯪꯂꯥ ꯄꯥꯟꯗꯝ ꯇꯠꯇꯅꯕ ꯆꯤꯡꯉꯨ ꯊꯥꯡꯖꯤꯡ ꯂꯥꯏꯕꯨ ꯆꯦꯠꯅ ꯊꯥꯒꯣꯟꯅꯕꯤꯔꯝꯃꯨꯕꯨꯡꯑꯣ꯫ ꯅꯤꯡꯉꯣꯜꯂꯩꯁꯨ ꯆꯛꯄꯤ ꯂꯥꯏꯗꯒꯣꯜ ꯑꯆꯟꯕ ꯏꯔꯨꯝ ꯅꯤꯡꯊꯧꯅ ꯀꯣꯟꯕ ꯂꯝ ꯑꯋꯥ ꯐꯨꯔꯥ ꯇꯔꯥ ꯂꯥꯏ ꯁꯦꯟꯕꯤ ꯁꯋꯥꯡ ꯂꯥꯏꯗ ꯆꯤꯡꯉꯦ ꯂꯩꯔꯥꯡ ꯀꯠꯇꯨꯅ ꯇꯥꯎꯖꯤꯡ ꯍꯩꯔꯨꯛ ꯀꯥꯗꯨꯅ ꯑꯄꯥꯝ ꯅꯨꯡꯁꯤ ꯋꯥꯏ ꯊꯨꯡꯅꯅꯕ ꯆꯤꯡꯉꯨ ꯈꯨꯌꯥ ꯈꯥꯗ ꯅꯤꯖꯔꯨꯔꯒꯦ ꯍꯥꯏꯔꯛꯂꯦ ꯊꯣꯏꯕꯤꯗꯣ꯫ ꯃꯖꯥ ꯏꯕꯦ ꯑꯃꯒꯤ ꯋꯥ ꯅꯨꯡꯁꯤ ꯃꯄꯥꯎ ꯈꯣꯟꯗꯨ ꯇꯥꯕꯗ, ꯈꯝꯕ ꯂꯨꯗ ꯆꯪꯕ ꯂꯤꯜꯍꯥꯒꯨꯝ ꯃꯍꯨ ꯆꯝꯂꯕ ꯇꯥꯡꯖꯒꯨꯝ ꯋꯥꯒꯤ ꯋꯥ ꯃꯆꯦꯠ ꯑꯃꯠꯇ ꯉꯥꯡꯗꯅ ꯃꯔꯨ ꯊꯣꯛ ꯂꯨꯛꯇꯨꯅ ꯂꯩꯈ꯭ꯔꯤ꯫ ꯑꯗꯨꯗꯒꯤ ꯉꯁꯥꯏꯗꯒꯤ ꯃꯥꯅ ꯂꯥꯛꯄꯗ ꯊꯦꯡꯅꯔꯛꯄ ꯏꯔꯣꯏ ꯋꯥꯒꯤ ꯋꯥꯄꯜꯗꯒꯤ ꯌꯥꯜꯂꯛꯄ ꯋꯥꯗꯣ ꯄꯥꯏꯔꯒ ꯂꯥꯏꯔꯕ ꯂꯝꯖꯥꯒꯤꯗꯤ ꯕꯦꯃꯥ ꯅꯤꯡꯉꯣꯟ ꯐꯝꯗ ꯀꯔꯤꯁꯨ ꯄꯤꯖꯅꯤꯡꯉꯥꯏ ꯂꯩꯖꯗꯦ, ꯄꯥꯈꯪ ꯑꯩꯈꯣꯏꯅ ꯁꯦꯝꯖꯕ ꯀꯣꯡꯌꯥꯡ ꯆꯩꯁꯨ ꯑꯁꯤ ꯃꯇꯝꯗꯤ ꯏꯕꯦꯝꯃꯅ ꯆꯠꯄꯗ ꯄꯨꯕꯤꯈꯣ, ꯆꯩꯁꯨ ꯑꯁꯤꯅ ꯄꯥꯈꯪ ꯏꯍꯨꯠ ꯁꯤꯜꯍꯟꯕꯤꯌꯨ, ꯅꯤꯡꯉꯣꯜ ꯅꯪꯒꯤ ꯑꯋꯥ ꯅꯨꯡꯉꯥꯏ ꯈꯨꯗꯤꯡꯗ ꯄꯥꯈꯪ ꯑꯩꯁꯨ ꯏꯕꯦꯝꯃ ꯅꯪꯒꯤꯗꯃꯛꯇ ꯁꯔꯨꯛ ꯌꯥꯖꯔꯤꯗꯅ ꯈꯟꯕꯤꯌꯨ, ꯈꯝꯕꯅ ꯄꯤꯔꯛꯄ ꯀꯣꯡꯌꯥꯡ ꯆꯩꯁꯨꯗꯨ ꯊꯣꯏꯕꯤꯅ ꯍꯔꯥꯎ ꯍꯔꯥꯎꯅ ꯂꯧꯁꯤꯜꯂꯤ ꯍꯥꯏꯔꯒ, ꯄꯥꯃꯨꯕ ꯅꯪꯅ ꯄꯤꯔꯛꯄ ꯀꯣꯡꯌꯥꯡ ꯆꯩꯁꯨ ꯑꯁꯦ ꯄꯥꯏꯔꯒ ꯃꯇꯝ ꯄꯨꯝꯅꯃꯛꯇ ꯆꯩꯁꯨ ꯑꯁꯤꯅ ꯊꯣꯏꯕꯤ ꯑꯩꯒꯤ ꯏꯇꯦꯡ ꯄꯥꯡꯕ ꯑꯣꯏꯁꯅꯨ, ꯆꯩꯁꯨ ꯑꯁꯤ ꯊꯣꯏꯕꯤ ꯑꯩꯒꯤ ꯏꯅꯥꯛꯇ ꯃꯇꯝ ꯄꯨꯝꯅꯃꯛꯇ ꯂꯦꯡꯗꯅ ꯊꯝꯖꯒꯦ, ꯅꯨꯡꯁꯤ ꯅꯍꯥꯛꯃꯛꯅꯤ ꯍꯥꯏꯅ ꯈꯟꯖꯒꯦ, ꯑꯁꯨꯝ ꯇꯧꯗꯅ ꯊꯣꯏꯕꯤꯅ ꯅꯤꯡꯉꯣꯜꯒꯤ ꯈꯨꯅꯤꯡꯊꯧꯗ ꯁꯤꯔꯤꯕ ꯈꯨꯗꯣꯞꯇꯨ ꯂꯧꯊꯣꯛꯇꯨꯅ ꯈꯣꯏꯅꯥꯎ ꯏꯇꯥ ꯁꯛꯂꯕꯤ, ꯅꯨꯡꯁꯤꯔꯕꯤ ꯁꯅꯥ ꯄꯔꯩ ꯑꯁꯦ ꯅꯤꯡꯉꯣꯜ ꯑꯩꯃꯛꯅꯤ ꯈꯟꯕꯤꯗꯨꯅ ꯄꯥꯝꯃꯨ ꯅꯅꯥꯛꯇ ꯃꯇꯝ ꯈꯨꯗꯤꯡꯗ ꯂꯩꯍꯟꯕꯤꯌꯨ ꯀꯣꯏꯕꯨꯡꯑꯣ, ꯑꯁꯨꯝꯅ ꯈꯝꯕꯗ ꯄꯤꯔꯕꯗ ꯈꯝꯕꯅ ꯈꯨꯗꯣꯞꯇꯨ ꯂꯧꯔꯒ ꯍꯟꯅ ꯍꯟꯅ ꯆꯨꯞꯇꯨꯅ ꯃꯥꯒꯤ ꯈꯨꯅꯥꯎꯕꯤꯗ ꯁꯤꯖꯤꯜꯂꯦ, ꯑꯁꯨꯝꯅ ꯁꯥꯕꯤ ꯁꯥꯅꯧ ꯑꯅꯤꯅ ꯄꯨꯛꯃꯦꯟ ꯄꯥꯎꯃꯦꯟꯅꯕꯗꯨ ꯇꯥꯔꯒ ꯇꯝꯄꯥꯛ ꯌꯨꯝ ꯍꯟꯖꯕ ꯃꯄꯨꯅ ꯍꯥꯏꯔꯛꯏ, ꯃꯖꯥ ꯏꯕꯦ ꯑꯃ ꯀꯣꯔꯧ ꯃꯩꯁꯥꯅꯗꯤ ꯋꯥꯡꯂꯛꯄꯅꯦ, ꯆꯠꯀꯗꯕ ꯌꯥꯡꯗꯧ ꯂꯝꯕꯤꯅꯗꯤ ꯁꯥꯡꯕꯅꯦ, ꯏꯄꯨꯗꯤ ꯍꯥꯏꯐꯝ ꯇꯧꯐꯝ ꯈꯪꯗ꯭ꯔꯦꯗꯣ, ꯇꯝꯄꯥꯛ ꯌꯨꯝ ꯍꯟꯖꯕꯒꯤ ꯋꯥꯗꯨ ꯇꯥꯕꯗ ꯊꯣꯏꯕꯤꯅ ꯈꯝꯕ ꯌꯦꯡꯂꯦ ꯍꯥꯏꯔꯒ, ꯏꯕꯨꯡꯑꯣꯇꯣꯟ ꯂꯩꯕꯤꯍꯧꯔꯣ, ꯅꯅꯥꯎꯋꯩꯁꯨ ꯈꯣꯡꯁꯥꯟꯖꯈ꯭ꯔꯒꯦ ꯍꯥꯏꯗꯅ ꯈꯝꯕ ꯊꯅꯝꯂꯒ ꯃꯄꯨꯒꯤ ꯃꯃꯥꯡ ꯊꯥꯅ ꯈꯣꯡꯁꯥꯂꯛꯂꯤ, ꯑꯁꯨꯝꯅ ꯃꯁꯨ ꯃꯄꯨꯅ ꯍꯧꯒ꯭ꯔꯝ ꯊꯣꯡ ꯂꯥꯜꯂꯒ ꯉꯥꯅꯨ ꯂꯩꯃ ꯌꯦꯠ ꯑꯣꯏꯅꯅ ꯆꯠꯈꯤꯕꯗꯣ ꯈꯝꯕꯁꯨ ꯍꯣꯏ ꯃꯥꯏ ꯍꯥꯏꯍꯧꯗꯅ ꯇꯨꯃꯤꯟꯅ ꯂꯦꯞꯇꯨꯅ ꯌꯦꯡꯗꯨꯅ ꯂꯩꯍꯧꯏ, ꯑꯁꯨꯝꯅ ꯏꯁꯨ ꯅꯤꯡꯊꯧ ꯈꯥꯒꯦ ꯃꯑꯣ ꯃꯁꯨ ꯃꯄꯨꯅ ꯂꯦꯞꯇꯅ ꯂꯥꯛꯇꯨꯅ ꯅꯤꯡꯉꯣꯟ ꯊꯣꯡ ꯂꯥꯜꯂꯒ ꯋꯥꯔꯤ ꯁꯥꯔ ꯁꯥꯔꯗꯨꯅ ꯃꯔꯝ ꯂꯝꯂꯦꯟ ꯃꯗꯥꯏ ꯃꯀꯦꯒꯦ ꯀꯨꯝꯗꯝ ꯁꯣꯏ ꯃꯣꯏꯔꯥꯡ ꯀꯨꯝꯗꯝ ꯄꯥꯠ ꯁꯝꯂꯛꯄꯗ ꯃꯐꯝ ꯑꯗꯨ ꯍꯦꯛ ꯌꯧꯔꯛꯄꯗ, ꯉꯍꯥꯅꯣꯡ ꯅꯨꯔꯥ ꯈꯨꯟꯖꯥꯟ ꯉꯥꯏꯈꯣꯡ ꯉꯝꯕꯤꯒ ꯀꯦꯒꯦ ꯄꯣꯏꯅꯥꯎꯅ ꯍꯥꯒ ꯁꯥꯕꯤ ꯁꯥꯅꯧ ꯑꯅꯤꯅ ꯑꯄꯥꯝ ꯅꯨꯡꯁꯤ ꯋꯥꯏꯊꯨꯡꯅꯁꯤ, ꯁꯔꯤ ꯋꯥꯁꯛ ꯄꯟꯗꯣ ꯂꯣꯝꯅꯕꯕꯨ ꯑꯄꯥꯝ ꯀꯥꯗ ꯌꯧꯉꯝꯗ ꯅꯨꯡꯁꯤ ꯀꯥꯗ ꯊꯨꯡꯉꯝꯗ ꯂꯣꯏꯕꯤ ꯄꯥꯝꯂꯧꯗ ꯆꯪꯕꯤ ꯂꯔꯥꯛ ꯇꯣꯡꯗꯝꯕ ꯂꯥꯅ ꯃꯥꯂꯪ ꯆꯩꯊꯦꯡ ꯐꯪꯕꯗ ꯂꯔꯥꯛ ꯁꯦꯠꯀꯨꯝ ꯄꯥꯝꯃꯨ ꯁꯦꯠꯅ ꯀꯥꯏꯅ ꯅꯨꯡꯁꯤ ꯃꯩꯆꯥꯛꯅ ꯈꯥꯡꯉꯨꯊꯛꯇ ꯌꯥꯏꯕꯤ ꯃꯊ꯭ꯋꯥꯏ ꯊꯥꯃꯤꯟꯅꯈꯤꯕ, ꯁꯥꯕꯤ ꯁꯥꯅꯧ ꯑꯅꯤꯒꯤ ꯍꯧꯈꯤꯕ ꯑꯄꯥꯝ ꯅꯨꯡꯁꯤ ꯋꯥꯔꯤꯕꯨ ꯈꯨꯗꯛ ꯑꯗꯨꯗ ꯇꯝꯄꯥꯛ ꯌꯨꯝ ꯍꯟꯖꯕꯒꯤ ꯃꯟ ꯃꯕꯨꯛꯅꯤꯡꯗ ꯅꯤꯡꯁꯤꯡꯂꯛꯂꯤꯅꯤ, ꯃꯇꯥꯡ ꯑꯗꯨꯗ ꯇꯝꯄꯥꯛ ꯌꯨꯝ ꯍꯟꯖꯕꯅ ꯊꯣꯏꯕꯤ ꯌꯦꯡꯂꯦ ꯍꯥꯏꯔꯒ ꯀꯔꯤ ꯍꯥꯏꯗꯅ ꯌꯥꯋꯥ ꯆꯤꯡꯒꯣꯏ ꯄꯥꯎꯃꯦꯟꯕꯤꯔꯛꯏ, ꯃꯖꯥꯏꯕꯦ ꯑꯃ ꯅꯅꯥꯏꯅ ꯄꯨ ꯌꯥꯡꯗꯧ ꯂꯝꯖꯥꯡ ꯆꯠꯄꯁꯦ ꯏꯁꯨ ꯏꯄꯨꯒꯤ ꯌꯥꯡꯗꯧ ꯂꯝꯕꯤ ꯇꯦꯟꯅꯅꯕ
아드나 망다 토키바 와리마 나나이나 부기 뿡닝가 시드 닝싱럭레도 아드나 와리 샤나 샤나이 부고 셋바다 어와포 타나나 버나이 토글 동적이 에드나 토이비 마기마 밤다 담박 융 한자번 와리 세숨늘리리 베마 그히 저히 꿈자 깨야기 마망다 토키바 군자니가이 콩암비 아마디 깨게 보이나오나 하가 사비사노우 아니기 아빠암 농시 콩다미 내락바다 양도울럼은 강다 농담 티베대기 아빠암 까다 여우다 농시 까다 여우다나 야이비 타와이 타미 넣기베기 와리시 나이나뿌는 토글 펑자락바다 나하농 루왕 나이 뽑은 엄마기 루왕 리박시 타두두나 군잘 람담다 락라가 군잘 닝온 토야 로두나 군잘 람담다 군다리 따두나 레이키 올락버스 히다 마석마도 퍼저르비 마몸랑릴 마사마 펑저리도 마몽꼴로이 밍리에나 마나 레이리바 롱기마밍 로두나 군잔 ngai 콩엄비 하이잖아 빨림번통나 토리도 마몸마부 마카다 먹바 따드르비 마득뜸심 사드르비 나이톰톰틴 폭저비 이베마니 빨림번통기나 아육 기노 꼬로 오이누미당기나 타자 오이 아파리 마몸 샥나 나욕샥키 마몸나 사우르 강동 파르클라바다 번통마 빠기 마훗신 빨림 마마기 마띵 빵 실름 신타 코딩다 마띵 빵 바호르클리 아숨나 이베 마마나 넘바 타바 코딩어 시디 와이 고부다 하이드나 번도 빨림기 마띵 빵락바다 노모게 꼬로 누밋 아마디 마빠이 붕어 루왕 나이 부부나 마타오 루이비 하우브 콜락프기 마낙타 랭꽃 부드나 싱카키 마두다 마몸 누랑아이 콩암비나 마빠기 마훗 신두나 코이농 마타 마양과 헝굴 럭꼰다 만비 찬냠 실미 이비에 마나 마타 마양과 꼬렌 찬냠 실링아이다 무이랑닝 토우 콩카일란 타브기 마빠리 뽀이나옹나 하나 만아이 마선 까나무던 야우드는 랑고이 서군 동두나 야로 사단 발락키 아숨나 마나 야로 사단 발락고 마탐도 마두다 라묵내리 기게 마욤 모이랑 룸다디 사타다나 마나 사달락리바 망드시리비 야로 상아이 아도 마두기 사둥 인두나 따나락바나 이베마 ngai khongam bi na mata mayang ba man bi san siliba hangul lokul du da thungri ibungodu pakhang poinaung na hagi mang de silib yarau yarau sangai aduna sadan ba na tung de tanarak labani ne yai bi thawai mang ba tari haidna malang mamang nung sit tari haraga amuk tang i sangai aduna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haina silak pa Asumna yaibi thawai kanjana nabagida makta selak liba. Sangai aduna magi yaibi thawai mangda nabalotsan hingjana nabagida makta. Hangul lukun gila uyaida. Hauriba loimom pokong kado maduda. Parabarab sin sin kri haraga. Sangai adu tumin satu kri. Mata maduda. Yarau sadalak liba pakhang poinaun hana mang de selam yarau sangai do karai de sat khrgi haidun bungo mahaga sin langoi shago la do tongi hairaga koilai laidan yengdun therak pa matam madu dadi phokhong khad na thupdun leiba sangai do ibungo mana urai pareda yarau sangai nangna aigi kutagi karai de gin na karai de gin na thupngam gani phai Nangnadi aibu uraroi haidana na thuptuna lairiba adubu ainadi nangbu urabani nangi nanakta sangsili haraga waira tenda maroi sagol sayang thakse masidagi jaibi lauragi haidana ibungu mahaga sina nakta yaliba lirung adu lauthoe tenga thonge madudagi mahaga sina phokhong khadana thuptuna lairiba yaruk sangaido madudaiduda hekta kapsilakpa aduna lakaduriba uwari sidi nanaina k
가나곰바 오자 아마나가 시기 와리 시기 마카 시마카 리더비브 오이르스는 나에게 디마 땅을 시다 농련 세컴자르게 한젤시부도 보타르시.

나나랑아씨 공도의자럭보기 말없디 반타오나까이도 실랑적이 락서버니니 반타오 나나이 쿨턱마자니 라랄람자형니 이밍너 컴버꺼우제 구먼자니 나나이 에이 가오릴 실루신적이 라이빡 떡적 떡적이 너시 꼬롱롱 실렁적이 락시바니 반타오 방글 택내 수적이 아톡바 까우지 마멀도 비너비유니 반타오 시누마 뿜만아이디 앙앙기 마파옥다바다 농잉바다구 컴크라보이 예민락리니시무 아산비 깨기 까나보이리가바 이앵운히 덤바시

0: Sir, ay siyang na hajari ba sini? Ay mirot po iti.
1: Mirot.
0: Imama di ay gitang daang bapun siya masiyam na buko na bada. Ay kanaga su pau-pau na kiti.
1: Oh, pau-pau na kiti raga. Hawzik uwer bapun siya sinakar bapun siya. Kanaga, karam na, kaday da. Pau-pau na raga. Hawzik ipun siya si uwer.
0: Sir, ay sir na MPSC pal ka may pagpagi pauta bada. Ay yam na haraw ki. Sagi konggun sulija ki. Adubo. Sargi coaching yau bagi Delhi dalai kiba matam oiki.
1: Kal.
0: Sargi hana leiba phone number su adum sakhide. Pabun leiki da bagi dain hanista. Aigi thabak tana na bagi impan da yam na toina laki.
1: Kal.
0: Numi khala ni leiba su yau ki. Adubo sarga thien na bagi adubo ngam khidre.
1: Oh. Summine adubo de. MPSC parikha tharam laga ai Delhi the civil services exam thana na ba coaching to bachke MPSC parikha hai doktna SDC post phangle adubu case tor padegi chahi ohm longi matungda ko nai khogi paper the order pi badegi ai join to khiban
2: oh adubu aina kanna kok sharinge da nangdi am nungai rem nikai
0: nungai ba silsergi yung inkon pumban loi ni yo thoplam na ba matu matam pumbagi oina manipur da lairege khanduna lakhiban laiba phabadegi dain harness da department si da clerk na chamo oina phangri masi manga he punsi haibasi
1: laiba phabasi mathang nungaiba meyam se pi bajani
0: kari
2: pai
1: nuai apna tik ta kaidana laiboi
0: haibiru budupudi yamna nuai jai sa Labour Panga, the Hagadumati, Kamzatri.
1: Why could he? Why couldn't he coach his tongue? Mamma, I didn't know. Adomina care told them.
0: I saw me, but in a tamui pal. Adubu. Bunam a kangbangambaki, Kuyom the Yomsin Krabben.
1: I ain't worried about Sally Bashina, this her chama sammy hello money.
0: Eh, Sarna Waba. Adumna Hibinuba. Punsina Karim Nabadi, Kanduna Saugeragan.
1: Eh, Karim Norishi. I need a number. Ai wam hange na nai na video in office te join to bolak to nimitta gi ni ni su bu nimitta nang na chunga marung gi phi gi illaga lak pado ni sing ni bra na
0: char su par pan ma chu gi phuri ni pi gi
1: beta nang su yang kup na yeng bi ri
0: hoi yeng je
1: na ko gari de opa nang pim cha do yam nong si
0: de gi ar cha khadi khang de Setradi, I know office cover the Yau get the high. I know Suyam Nunsi.
1: Oh, Nunsi, what time, Nikai? Eh, I'm sure.
0: Say, he owe my pung pare.
1: Oh, I'm Nunsi, my tongue. Mamming me.
0: Sintano go away.
1: Sintano. Mamming the Pazine. Mapadi Caritori.
0: Railway is the assistant personnel officer already.
1: Oh,
0: Silter the posting tavern.
1: Doing a tolerable.
0: Hana di yamna toina thorop na teda adubu silsar da tabada gi di khara di toire
1: kai da thengna ba
0: silsar dai ni ai khoi khun ga thangna ba khun dai ni
1: oh
0: school taminar pani class 11 dai gi gohati da tam khrema di
1: oh mapum khana kan da amuk thengna ba mo ni
0: hoi adumai hai tare
1: lohong mudi kai do hong ba
0: impal nupi lor bani na impan da hong e sa
1: nangbu jai ni da ngai de malum do hong ba hai dai ni
0: makhoina hana luhunga babani kaino
1: kai nai
0: magi nupi do higher secondary gi ojani
1: kai
0: ai khoina moiga thangna ba inkhon du leiru bani
1: ha
0: nahan office de la ido mama su yaur e
1: kai ba
0: punna thil ambani
1: kai
0: ubi howder sarbo
1: kai nang na harjo kai nang
0: da thol
1: hai
0: san san kamai tawi no
1: ai ko ai ai kang ngudre
0: kamai tawi no
1: Miss it and then pile up. Hey, no, you should love bra. Swap bra.
0: Yanni, pick a stoddy. I don't tell you. Nakan give my arms to do any younger at all.
1: Tom of Muddy Pazarum. A slung a laurum that didn't tomb over in it. Come on, Tony.
0: Sir, would you get the swanning day? Ayi oinadi thomaga kainom tawrmana pharba jani ai himingba phawde
1: kadai ne 하이헤이디 낭 초보가 야본 팀에 아도 아도 낭 앵원다 살살이네 거부도 거울은 하나기도 눈꺼
0: 그이모 살 와 사이드 속도 없다나 살 거우 하이히비다냐
1: 아도 낭 사이기 와네 아이나 하이신 호지기 와네 아이고 또 또 시공아 아이 아이 그놈 하이게
0: 그리
1: 라푸도 아이게 뭐 야오이나 하이다니 낭 사
0: 호이
1: 사인의 숙가 있게 놓고 레름 덕수 와칼라마데 레호드랍니다.
0: 자, 미라나 하이베다 인상나비 자쿵기 보채레이바 얌하이하이 살기도
1: 가이노 이마부디 얌하이에 마드는 내 레이디세
0: 이마나테다
1: 아봉도 앵원되게 나이테다 가이노 레이디
0: 아이나 하이제리시디 메담기 와리니
1: 가이 메담이디
0: 자, 살기 메담 난 오피스텔라 아미드나
1: 하
0: 미라나 수팅을 기부도 미라나 덤보다 매당과 인상나 빌레이비 와리사나 하위 하이 그이노 높이리시보
1: 와클시 이반이시 까똑까라 로인자는 왜 모응이 냈다 우리시야
0: 마삭수 양파제 하이 파자바가 파자바가 농아이바가 농아이바가 하이바두니다 가이수까이데
1: 파자 The worst destination between two people is misunderstanding 땀 좀나 하렴 자네면서 아이 게놈 하이게 나 아이 게놈 하이게 아이 호주 파워블 몸들이
0: 가이 하이봐 가두디 나 한기도 나카나
1: 아스 나 한기도 이마나비 델리데 코칭 동냐르파 이마나무나 러우바 콜레스 렉세라네
0: 가이 노 하이시보
1: 나 한도 에코이 아들 레임나르 포카이 삭사나기 마모나 실한마네마 포실레한마네마 그리고는 사가다바 타카다바 싱도 아두다 람바이 와네마디 좀나 메라나 팅나기브나 두이도 메라나 해부누 다저리 무카마이티로 옹게
0: 아이부 다저도이로 스포크 나오이다 와시시 부카이 노타시고
1: 아칼라야 본데 마앙나 산덤 달레이테
0: 사
1: 아이 노 노사
0: 다토이
1: 하자
0: 싱아시 부라오비지 다토이 부비크로 마린 카수 사비로 하우지기 자라도이나트로
1: 다제는 도모이싱나 비방아기 가링카 소인나 사바타
0: 아두가 야푸시 이로올라가
1: 자니 모로 앙아무 파자나 타
0: 가이농다 하이제게 아이코이다 엉테상국이지 아이코이다 엉테상국이지 사마땅 탁비디 야이드나
1: 아이상무디 상으로
0: 가이기노
1: 이마호에 바무호에나 타라게 망골 까바이도
0: 하이마

내 영락아 엄마부 가이너 빈 크부 엄마부 사나 굿두나 자리 누구 속비리 러우제로 꽃다비리 하이하이 파리 낙낙거리 실랑 우덕에 이사리 두둥 홍도글로 응아시 꺼우면 농

마탕 너무 그돌 덤절이 아쿤 버머니 필름머시대기 사다란다마 디로스비나기 아픈 버콘젤다 로미 메이테이나 세링바 똥바 탕점나 세랑바 이세이 이세이스비 유튜브 라이브 젯다 칸비럭 리브나 안드로드기 판조범 수스미다 아둠나